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매일 이 말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줄어들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 말을 꼭 속삭이세요.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부근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름다워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집니다.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지게 될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우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땀을 가득 흘리고 나면 몸이 따끈따끈해집니다. 이때 샤워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물론 뜨거운 샤워도 좋지만 한 의학 박사는 찬물 샤워의 건강 효능이 뛰어나다고도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찬물 샤워를 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찬물 샤워의 놀라운 건강 효과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활력이 생깁니다. 찬물 샤워로 급격하게 체온을 낮추면 그 체온을 되돌리기 위해서 심박수가 올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가 골고루 돌아서 아침부터 건강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등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내장도 잘 작동하게 되고 지금보다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간편하게 근육통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스포츠를 할 기회도 증가하지만 근육통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육통 완화에는 교대로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얼음을 환부해 대면 혈류가 감소해 붓기와 염증이 억제되고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0: 운동도 표피도 다치고 영양 성분도 보호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도 머리카락도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변화도 활발해집니다. 잔물 샤워 순환기를 자극하면 장기와 동맥에 더 나은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병원체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심장의 부진이 완화되는 등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답니다.
0: 그리고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켜 줍니다.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림프절인데요. 이곳은 림프에 의해서 체내에서 운반되어 온 노폐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체 등도 여기에 머무를 때 백혈구가 격퇴해 주는 것인데요. 너무 쌓이게 되면 붓기가 생기고 감염이 같이 되어 버립니다. 뜨거운 샤워와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림프절을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과 병원체의 배출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신경계 휴식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찬물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 부위를 자극하고 신경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진정 효과가 있어 뇌내 물질에서 휴식 효과를 가해다 줍니다. 또한 몸의 차가움을 느끼는 냉감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냉수에서 활성화되면 항우울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또 폐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호흡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찬물로 체온을 낮추면 몸은 열을 내려고 바깥의 공기를 많이 가져오려고 폐의 기능이 활발해지는데요. 정기적으로 찬물 샤워를 해서 폐 전체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호흡이 깊어져서 더 편하게 호흡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지방요소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는 신진대사를 증가해 점차 지방요소 능력도 올라갑니다. 허리를 가늘게 하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답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조만천이 부릅니다. 이별의 풍년이 들면.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정으로 사는 노인들, 남홍단. 삼꽃거리 원달 소구역은 무자형으로 된 아파트 단지다. 남양쪽 층집의 서쪽과 동쪽 편에 근 차량과 구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다.

0: 백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서쪽 대문으로 나가고 서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동쪽 대문으로 나간다. 유동 인구가 많고 뷰에는 집이라곤 없어서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살맛 나는 동네다. 정원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각원이다. 친구 정수기가 가꾸는 화단도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뿌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목련꽃, 도라지, 더덕, 갈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오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노인 활동짬 때문이다. 친구 정수기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어서 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에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노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또 로넨세계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해 로인 활동짬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기도 한다. 자선 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 업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요. 그래,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아?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터새들은 날개를 바닥거리며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정수기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하물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 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무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집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되어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마을로인 활동짬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 한층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짬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이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렀다.
1: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누어 잡숴보세요. 야, 정말 감사해. 잘 먹겠어야?
0: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2: 뒤집 며느리인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0: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수기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2: 에이구, 저런 엉뚱한 소리를 잘하오야? 제가 딸 둘을 키워서 인재로 배양하고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오.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0: 삽시간의 로인들 속에서 악연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은 또 멋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3: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르면

열쇠를 드리세요. 알겠어. 근심하지 말고 날래 출근하.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주색 가지를 썰어 널어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재를 깐 공터까지 있다. 아랫집 빨래든 옆집 말린 남새든 바람이 불면 달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세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천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전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손주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선 걱정도감으로 일조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짬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네, 바그나 가수가 부른 노래 장고야 울려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기로 제작의 리처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투탄카멘의 비극, 제왕의 계곡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난당한 무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기의 수도는 닐강 동쪽에 있는 디비스입니다. 디비스는 금요원적이 넓어 닐강의 동서량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왕궁과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서쪽에는 무덤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종교관에서 볼 때 동쪽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자의 집이고 서쪽은 태양이 지는 곳, 즉 죽은 자들의 집입니다. 그리하여 서쪽에는 제왕 계곡을 포함한 여러 곳에 역대 왕들의 무덤이 촘촘하게 널려 있습니다. 제왕 계곡은 닐강을 사이에 두고 록소르 신전과 타르낙 신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 파라오 트트모세 1세는 계곡에 와서 자기가 죽은 다음 다시 환생할 자리를 보아두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트트모세는 자신의 미이라가 도적들 손에 망가져 영혼이 쉴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무덤을 이 골짜기의 벼랑을 파고 그 속에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네니라는 신하는 전쟁포로 100여 명을 데리고 무덤을 만든 뒤 포로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이 기발한 선택은 그 후의 왕들도 본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전까지는 피라미드식 무덤이었는데 이때로부터 500년간 이집트의 왕들은 모두 계곡에 굴을 뚫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는 물론 귀족과 부유한 자들도 다투어 암벽에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에는 조각상, 전차, 무기, 족배, 가구와 각종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보물들은 제왕들이 오시리스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자 광명의 세계에서 향수할 사치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품들이 있었기에 이 계곡은 도굴꾼들의 천당으로 됐습니다. 죽은 자의 보물은 산자의 탐욕을 채워주었으며 천국의 꿈을 실현시켜주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욕심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재벌을 얻으면 누가 곧 거부로 거듭났습니다.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은 무덤이 도굴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방으로 무덤을 숨기려고 했으며 또 무덤의 건설자들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모세 1세의 무덤을 설계한 건축사 이네니는 토트모세 1세에게 폐하의 무덤은 제가 홀로 건설했으니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름을 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파라오를 안심시켰습니다. 무덤 건설에 참가한 일꾼들의 운명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굴자들은 묘하게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상폴레옹이 로제 타석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해독해내면서부터 모험가와 고고학자, 문물업자, 그리고 도굴꾼들이 구름처럼 이집트에 몰려들었습니다. 1818년 7월 5일, 이집트 정부의 조사관이 도적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제왕의 계곡을 찾은 뒤로 오늘날까지 제왕의 계곡에서 도합 64구의 무덤이 발견됐으나 유감스럽게도 무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과 일꾼들은 마구 짓밟힌 미이라들만을 찾아 박물관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 기적. 투탄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고 발굴한 사람은 영국의 학자 하워트 카터입니다. 그의 후원자는 영국의 귀족 카나본 훈작이었습니다. 카터는 고고학 지식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더러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학자입니다.
카터는 투탄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면서부터 제왕의 계곡에서 온근 3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덤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10년 동안이나 제왕의 계곡을 누볐으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터는 람세스 6세의 무덤을 건설할 때 만들어졌던 오두막 밑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람세스 6세는 투탄카멘보다 훨씬 뒤의 왕이므로 그 밑을 파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22년 11월 3일, 카터는 오두막 한 채를 헐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돌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무덤의 입구로 가는 층계임이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투탄카멘의 무덤이 맞다고 해도 이미 도적 맞은 빈 무덤일지도 몰랐습니다. 계단 16개를 파내자 수리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봉인이 돼 있었습니다. 투탄카멘의 도장이었습니다. 카터가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그 안은 돌과 자갈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이나 찾아 헤매던 무덤을 발견했지만 그는 잘 참았습니다. 카터는 그 무덤은 가나번을 기다려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보를 쳤습니다. 11월 24일, 가나본이 허겁지겁 영국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출입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굴꾼들이 뜯은 흔적이 있었지만 별로 도적 맞은 것이 없는지 그 뒤 다시 봉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걸려 통로에 자갈더미를 치우고 나니 두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와 삶을 알수 있는 값진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이집트 문화사를 다시 쓰게 할 봄을 드립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1924년 2월 17일, 카터는 세 번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가 돌을 드러내고 구멍 안으로 회중 전지를 비추자 금빛으로 빛나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금빛 벽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금빛 벽은 미이라를 넣어둔 엄청나게 큰 겉관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큰지 겉관과 벽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5m, 너비 3.3m, 높이 2.73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관은 온통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카터는 현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커다란 금빛 괴짝이 있었고 괴짝 둘레에는 여신상 넷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보물 창고였습니다. 사례로 현실 안을 둘러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신비롭고 장엄함에 질린 듯 할 말을 잇고 그저 입만 벌릴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 가장 큰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투탄카멘 무덤 발굴은 무덤을 찾는 데 6년, 보물을 조사하고 옮기는 데 또다시 6년이 걸렸습니다. 1927년 2월 3일, 네 겹으로 된 겉관이 열리자 노란색 석영으로 된 돌관이 나타났습니다. 550kg이나 되는 붉은색 화강암 뚜껑을 들어 올리자 마침내 석관이 나타났습니다. 석관은 주검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인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관의 뚜껑에는 소년왕의 초상을 새긴 황금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금, 눈은 흑요석, 눈썹은 푸른 유리로 돼 있었고 두 손엔 왕임을 나타내는 갈고리와 도리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의 뚜껑에는 례복을 입은 소년왕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석관을 드러냈을 때까지도 남아있는 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석관의 뚜껑을 열고서야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세 번째 석관은 온통 2.5 내지 3.5mm 두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금 뚜껑을 열자 마침내 미이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온몸을 아마포로 칭칭 감은 미이라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이라를 겹겹이 싼 아마포를 해치니 온갖 보석들이 14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파라오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려던 황금 보화는 이토록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어림짐작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사신의 날개와 사막의 불. 음침한 무덤 안에는 파라오의 저주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파라오의 잠을 깨우면 시신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한 신상의 뒷면에는 나는 투탄카멘 보호자이다. 나는 사막의 불로 너희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씌워져 있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모두 나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고 독수리 한 마리가 무덤 위를 스치면서 서쪽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서쪽은 이집트의 신화에서 다른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는 이집트 왕의 상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불길한 징조이며 파라오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5개월 후 카나본이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모기에게 물린 후 급성 폐염으로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투탄카멘의 왼쪽 볼 밑에 상처 자국이 있는데
가나본이 모기에게 물린

위치와 똑같다고 합니다. 투탄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후 6년 사이에 발굴에 직접 참여한 14명 중 12명이 죽었고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해 22명이 사고나 열사병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1939년 3월에 카터도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학자들은 무덤 발굴에 참가한 사람들이 죽은 원인에 대해 심각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한 박테리아의 번식으로 인해 죽었다는 주장과 무덤 안에 강력한 독이 있어 그 독이 피부에 묻어 죽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파라오의 저주는 여전히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1966년 프랑스는 이집트 정부에 투탄카멘의 무덤에서 발굴한 문물들을 파리에 가져와 전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물을 책임진 무함마드 아브라함이 꿈에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이 문물이 애굽을 벗어날 때에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프랑스의 요구에 재삼 거절했으나 이미 대답한 사항이므로 할 수 없이 문물을 싣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길에서 아브라함은 차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죽은 사람들 모두가 투탄카멘의 무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무덤에 사람을 죽일 만한 그 어떤 힘이나 장치가 과연 있단 말인가? 나 젊은 투탄카멘은 여전히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수장했던 보물들은 모두 카이로의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투탄카멘의 수호신 여신상도 투탄카멘의 신변을 떠났습니다. 다만 무덤 벽화 속의 여신들만이 그를 위로해 줄 따름입니다. 투탄카멘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왕 계곡 내에 60여 구의 무덤이 모두 발굴됐으니 아무리 깊은 곳일지라도 더 이상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곧 모든 것과의 이별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투탄카멘의 비극 제왕의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